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일제 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셨고 6.25 당시에 면장을 지내신 분으로 그 지역에서는 매우 존경을 받는 어른이셨습니다. 큰형님도 일제 때 명문 목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고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의 반대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지혜가 장래가 촉망된 그런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형님은 신부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당신의 친구인 지역 유지의 딸을 신부로 정해 주신 겁니다. 큰형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첫날 밤에도 신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샌 다음에 신부를 처음 봤는데 우리 형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렇게 못난 여자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큰형수님이 그렇게 못난 분은 아닌데 우리 형님의 느낌이었겠죠. 그렇게 결혼했지만 우리는 잘만 살았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내적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들이죠. 특별히 유교 문화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고흥자의 후예들이 들으면 펄쩍펄쩍 뛰겠지만 그것은 일정하게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고흥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히트를 쳤겠습니까? 물론 인간에 대한 상처가 유교 문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삶의 기초인 가정과 사회, 심지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일을 오히려 회방하는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정의 보호를 받고 태어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요즘 가정이 신속하게 붕괴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동학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일반인들이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깊고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자라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부모에게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들이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크고 작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낳아서부터 대략 20세가 되기까지 그 20여 년의 전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심대한 상처를 받고 자란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가정뿐이 아니지요. 권위적인 우리 사회, 인간화되지 못한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까? 예컨대 직장인 가운데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아나운서, PD, 엔지니어 이런 직장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호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방송인 중에 한 분이 KBS 국장을 거쳐서 KBS 그만둔 다음에는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그런 언론인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방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은 월급은 피를 말린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피를 말린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진솔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산다라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의 연속이지요. 왜 그럴까? 이 일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올 것입니다. 직장 생활만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생활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공동체지요. 그러면 교회 가면 항상 위로가 있습니까? 교회 가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언제가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면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단코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냄새가 나고 틀림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끝나면 축도 끝나기 전에 목사 만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말을 들었으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문제 해결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국민의 영혼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과 같이 김치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무엇인가 빠진 듯하고 심지어는 피자에도 김치를 올린 김치 피자를 만들어 먹는 이유는 바로 김치가 우리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한 한 청취자는 방송국에 전화를 주셔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면서 큰 힘을 얻는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방송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의 음식과 같은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BBN 한국어 방송은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충동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물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달리 그 말에 동의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멸하여 집안에 사특한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악한 충동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캠페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일은 바로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땅끝까지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소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만 마음과 생각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좌절과 실패의 연속일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익한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멸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잠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BBN 방송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직접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0: 귀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1: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건대 내 정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0: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0: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아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1: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청으로 설청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로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에 문치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휘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포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4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3장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증거이겠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의 행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며 성경의 교훈은 힘이 있고 성경의 역사는 참되며 성경의 결론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배움을 갖는다면 진리 말씀 공부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며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 되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위로 또한 될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구약 성경 연구 1-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인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차 전도행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현재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있을 동안 에베소까지 여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자기를 만날 수 있을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왔던 이 귀한 무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도시에 또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아주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의 그 마지막 고별 인사를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의 증거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울을 향해 내가 바울 당신과 함께 있었는데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숙한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판날에 설명을 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바울의 증거였고 이제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집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령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사람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는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복음의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28절에 주어진 비유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자가 이 지도자들은 이 수습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습목자들은 위대한 목자, 양떼들의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수습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피로 사셨으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강 무도한 적들이 교회에 침범할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이 양떼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신약에서 주님과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늑대, 돼지 혹은 개를 언급할 때는 항상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늑대, 돼지 혹은 개로 불린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늑대, 돼지 혹은 개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 언제나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 29절에서 흉악한 늑대로 불려진 이 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일이 일어나는 것마다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할 때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의 증거를 파괴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눌 때 그 영향력을 제한시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또 공격의 일부는 교회 내부에서 일하는 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탈을 쓰고 양떼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들의 정체는 밝혀질 것입니다. 흉악한 늑대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남김없이 해하고 그 양떼

그들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교회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교회 즉 신앙 안에서 한 가정된 교회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것을 알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교회 안팎의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는 갈등일 것입니다. 어둠에 대항하는 빛의 갈등, 사단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아주 어려운 대결인 것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어,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흉악한 늑대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하고 양떼를 침범하지 못하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들은 양떼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에 이런 늑대들이 들어와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도록 빼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깨어 있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세요. 일깨워서 정신 차려서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영들을 시험하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양육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먹이지 않는 데 대하여 우리는 우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전력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져야 할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께 성령의 조명하신가 능력을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온 가족이 주일에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도와드리고 또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심어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셔서 거짓으로부터 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늘 냄새나고 쉽게 더러워지는 발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나폴레옹을 타는 말이 도망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 병사가 도망간 말을 잡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애지중지하던 말을 찾게 되자 너무 감격해서 응겹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대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병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른 경례를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고는 즉시 사병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 장교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폴레옹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위 정말 멋있다. 앞으로는 더 잘하길 바란다. 라며 대위 계급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의 선교에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은 우리들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관계의 파괴들로 말미암은 가슴 아프고 어두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진정한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BBN에서는 이주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실 암송요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멘트를 통해서도 매시간 알려드리고 있는 이 요절 말씀은 BBN 한국방송 웹사이트 왼쪽 하단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빛과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러한 중요성을 따라서 제 방송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2주의 좋은 소식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기록된 말씀은 언젠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셨죠. 오시는 길에 하나님과 대화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며 어색한 경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딱 둘이, 그것도 이성인 사람과 같이 딱 타게 됐을 때 서로 인사를 처음에 애초에 탈 때 하이 했으면 좋았는데 안 하고 그냥 탔을 때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죠. 절대 엿보면 안 되고 둘이 침묵 지켜가며 똑바로 앞에 보고 있다가 땡 하고 문이 열리면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니 때로는 땡하고 열렸는데 내가 내릴 층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안 내리고 나도 안 내리고 그럼 계속해서 부동자세로 앞을 바라보는 어색한 시간이 연장되고 맙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편지로 자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열심히 매주 빼놓지 않고 3년 동안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사랑을 담아 최고의 문학적인 표현을 곁들여서 편지를 꾸준히 썼고 그 한국에 있는 자매는 편지를 계속 받아보며 사랑을 느끼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대상이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체부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사랑을 담아 써준 분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전달해준 분에

내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체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곤 하기도 합니다. 매일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경험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진지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아니고,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만 시간을 나누는 그 예배의 경배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내 이런저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내가 빠져 들어가는 주님과만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만남의 교제의 결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모든 섬김도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함께 나눌 본문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것을 내 기도로 삼아 내 경험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필요성 그 자체, 그리고 필요성의 소중함, 그리고 그에 앞서 우리가 기도에 앞서 주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에 대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던 영혼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이 본문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며 예배 참석자의 조건 또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기도드리고 있는 다윗의 진지한 자세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것은 결코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자만 적힌 그러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시편 3절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며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 제가 제 힘을 다하여 내 신앙인격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물론 제가 또 실패하고 범죄한 적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제가 완전함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하는 그러한 진지한 고백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며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 애썼고 또 요동치 아니하기 위해 애썼고 여호와를 늘 의지하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제가

0: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 애를 썼나이다. 제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 애를 썼으며 제 마음이 제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이 분위기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전적으로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는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이 1절 가운데 다윗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이제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I am more than willing to expose myself. 내 모든 것을 다 노출해 여러 주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판단하소서.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이시며 그 판단의 대상은 나, 다윗, 우리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세 측면 우리가 함께 강조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단하소서의 세 측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세 마디의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펴주소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이 표현은 철저한 조사, 검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검사해 주세요. 제 영혼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 제 깊은 곳을 다 주님께서 검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시편 139편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같은 맥락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나이다.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숨기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경험했고 지금 또 그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저를 시험해 주소서.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시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세요. 진단하시고 평가해 주세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 요약적으로 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게 하신 목적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지 참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 명령을 기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지한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그 기도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단련해 주소서. 여호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이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더 강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렸고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 헤아리시며 시험하시고 이제는 부족한 이것 저것들을 주님께서 단련시키셔서 새롭게 멋지게 강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철을 단련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이고 찌꺼기를 다 없애 제거해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단련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근육이 단련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단련시켜 주심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련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 주시옵소서. 이 본문의 예를 근거로 한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리버티에서 교수 생활할 때 종종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교수님 제가 과제를 다 못 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시험 잘못 봤는데요. 이런 거 말고 좀 제가 주님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고상한 질문을 좀 해야지.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제 대학교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라이벌 되는 대학과 농구 경기가 있으면 제가 과대표 할 때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저희 게임이 있는데 휴강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 자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 우리의 모습이 더 주님께 가까이 격상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표준말을 안 써도 돼요. 원래 하나님 표준말 쓰시는데 여러분 고향과 관계없이 드릴 말씀이 저는 잘 못해요. 이 사투리를 뭐 이딴 게요. 괜찮아요. 뭐 경상도 어떻게 있는데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투리냐 표준말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건강 문제 위해 기도하셔야죠.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죠. 관계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죠. 이런저런 내용 가지고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되며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선행돼야만 그 다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 영혼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현 주소를 좀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제 영혼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좀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자세히 봐 주시옵소서. 제가 있어야 될 때 과연 있는지 제가 가야 될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 제가 붙잡고 있어야 될 곳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 이것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주님께 말씀드려야만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의 현 주소를 살펴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려야 될 첫 번째 마디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신앙인격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주님 여기저기 부족한 게 아직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 애를 썼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님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격의 진실성을 주 앞에 토로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머뭇머뭇거리면 거기서 머뭇거리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말씀을 주님께 드리도록 해야죠. 기도에 앞서서 내가 오늘 살아온 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은혜는 염치에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으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살아온 어제의 한 주간의 삶이 과연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며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주님 제 영혼의 현주소를 살펴주시옵소서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또 따로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진지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니까는요. 우리의 최고의 진지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간구보다 자백이 앞서야 합니다. 간구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살피심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심령의 모습인지 아니면 등을 돌려대고 있는 심령의 모습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격의 진실성, 인테그리티 문제입니다. 유타주에 레이 바츠라고 하는 그런 경찰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무심코 그냥 자기 면허증을 이렇게 봤더니만 운전면허가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이 경찰관은 거기서 자기에게 티켓을 씁니다. 면허증 유효기간 지났는데 이걸 소지하고 다녀서 티켓을 발부해갖고 그걸 들고 직접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그 티켓을 내고 재판관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소정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봐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법을 어긴 것을 잡을 수 있겠냐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믿지 않는 분인지 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이상의 신앙인격의 인테그리티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까지 봐주는 아는 사람 봐주는 경찰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일례지만 우리 신앙인의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내 속에 있는 내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지함 주님 살펴주소서 주님 살피고 주님께서 강렬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나도 빛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관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우리의 과오에 대해 관대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들고 나와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는 기도야말로 지혜로운 기도며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먼저 기도를 드려야죠. 내 영혼이 건강치 못하면 내 인생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것들이 의미 없어지게 되지만 내 영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영혼 쓰러지면 내 인생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알고 있으며 이렇게 믿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 쓰러지면 내 인생 쓰러지는 거예요. 내 인생 쓰러지면 우체부와 결혼하는 겁니다. 절대 우체부와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 주고받아지는 그러기에 주님 제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현주소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은 제 영혼이 갈망하는 바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갈망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내용들을 실제 주님께서 하나씩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주시기를, 그 가치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연 갈망할 만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치 판단을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더 염두에 두며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즐기기 위해 그것을 주님께 기도의 내용으로 아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낙을 얻기 위해, 그러나 그것은 뒤에 싹 포장한 채 우리가 주 앞에 다른 무엇을 기도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드리는 내용이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제가 활용하여 저를 바쳐드림으로 주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가정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이유는, 다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는 내 갈망이 무엇을 위하, 무엇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리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양심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을 바꿉니다. 아, 저는 그래요. 1811년에 한 미국 시민이 미 국세청 IRS에 오불을 보내면서, 이거 내가 사실 떼어먹은 세금인데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편지 통해서 오불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 재무성에서는 conscience fund, 양심 창고 뭐 이런 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죄책감 느끼는 세금 떼어먹은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세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줬어요. 그 이렇게 되고 난 지금까지 거의 400만 불 이상의 그러한 돈이 그 창고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 사람은 150불 책을 써갖고 편지와 함께 IRS에 보냈어요. 내가 이거 떼어먹은 건데 지금 보냅니다.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일 잠이 안 오면 200불 더 보내겠습니다. 양심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심의 수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양심마저 바꾸려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도, 심지어 우리 양심도 소위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이제는 나를 시험하소서. 내 갈망을 주님께서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의 의미는 우리의 이렇게 자기 양심도 주물럭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을 도말하시고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새 양심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옛사람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시험하소서. 제 양심을, 제 갈망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가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되고 있기에 우리는 거룩함, 공의, 사랑, 다른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고상한 가치가 우리 속에 찾아들게 됐어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그렇게 변화시켜 줬습니다. 가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소서. 제 갈망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손해본다는 생각 들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만 하면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수치감을 느끼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특권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수치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겸손한 확신을 느끼며 남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부하시나 그러나 우리에게 아부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아부하지 않고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 이토록 고상한 고결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셔. 주님, 주님, 제 갈망을 시험해 주시옵소서. 제 양심 주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제 양심 부패합니다. 우리 양심도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끊임없이 진지하게 살펴주시기를 더 나가서 시험해 주시기를 기도하므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깊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 영혼의 심지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심지를 단련해 주시 우리 신앙의 의지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의지, 하나님 말씀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력, 윌파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그러한 힘을 더 크게 얻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힘이 우리 속에 더 작동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능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창조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때 그 힘이 우리 속에 또 전달되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신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즐겨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 말씀합니다. 추론 부려고 하는 분은 양심을 따라 살아라라는 그러한 양심을 따 이렇게 얘기했다. 양심을 따라 살아라는 가르침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손수레를 밀고 가는 것 같이 양심을 따라간다는 데 있다. 양심이라고 하는 손수레를 자기가 방향을 잡으며 밀고 가는 것이다. 양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라고 가르쳐주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패한 양심, 그나마 양심이기에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 촉구해 주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으로 선한 것인가는 양심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주님, 제 영혼의 심지가 강하기 원합니다.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손, 제대로 주님의 진리를 향해서 이 손이 방향을 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만큼 우리 양심이 거룩해지며 더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되며 우리의 소위 양심 선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선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의 심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장 고상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가장 고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말씀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을 향한 내 꾀를 다 버리고 주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Right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그 복이 자꾸 확인되기에 기도가 1분 더 길어지고 1분 더 길어지고 그 복의 자리에 더 오래 앉아있고 싶어서 그 복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기도 시간에 주님 복을 주십니다. 고난 내 마음 속에 피곤한 내 심령 속에 심지가 약하여 후들리고 있는 그 이 약한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러기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을 공고한 반석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방문하심을 강림하심을 가까이 찾아오심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모습에 더 우리의 모습을 노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심지가 단련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쾌한 간증이어야만 합니다. 내 신앙의지가 단련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것을 찬양의 예물로 바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을 내가 즐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청에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re's no quality without quantity.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기도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시로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확실히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제 삶 속에 제 인격 속에 더 분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려고 한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솜씨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가 예민한 악기인 바이올린의 비결을 터득하려면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오히려 바이올린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한 사람의 영혼이 완숙한 소리를 내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성령님께 예민하게 만들며,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안내 지도이고, 비행사의 나침반이며, 병사의 병기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성경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문이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시며, 우리가 잘 됨이 이 책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이 준비한 650개 이상의 강의를 공부하시면, 학생 여러분께 보물을 소유하는 광산이 될 것이며, 영광의 낙원이 되고, 인생길에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보상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이며,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현재 어떠한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BBM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의 깊은 산골짜기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자식이 없었어요.
1: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주세요. 저희는 너무나 외롭답니다. 아들을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0: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2: 아이고 여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 애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만들겠습니다.
0: 나시린이라는 건 당시의 풍속이에요.
3: 아니, 나시린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아, 그 애는 평생 머리를 못 자르죠. 길게 따서 늘어뜨리고 살아야 돼요.
3: 머리뿐인가요?
5: 또 다른 것도 있죠. 꿀도 못 먹고 술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또 죽은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죠.
0: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겠다는 것이 이 나시린의 자세인 것이에요.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곧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6: 야, 삼손! 그 머리카락 좀 만져보자! 이리 와!
7: 아이고, 이놈들 그러면 안 돼! 나시린을 놀리는 너희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0: 삼손은 어려서부터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하며 좀 특이하게 자라났어요.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8: 아니, 뭐야? 장가를 들겠다고?
9: 예, 아버지.
1: 너 그럼 세시가 있니?
9: 예, 있습니다. 일을 하러 오가다가 저 산모모 마을에 사는 아가씨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0: 삼손은 청년이 되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것이에요.
8: 아니, 그런데 산너머 마을이라니 어디지?
9: 예, 블레셋 사람의 마을입니다.
1: 그럼 그 색시가 블레셋 쪽의 여자냐?

0: 갑자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사자를 움켜잡더니
1: 이놈, 감히 누구에게 덤벼?
0: 단숨에 집어던져버립니다. 사자는 그대로 고꾸라져버리고 말았어요.
1: 아니, 삼손아, 이게 뭐냐?
2: 이 사자 아닙니까? 아, 이게 나타나더니 덤비잖아요, 건방지게.
3: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냐? 아, 이렇게 큰 사자를?
2: 예, 어디선가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1: 그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무서운 힘을 주셨어.
0: 부모는 비로소 삼손에게 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1: 너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힘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도 말을 해서도 안 돼.
2: 예, 알겠습니다.
0: 이윽고 삼손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2: 아버지, 어머니,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1: 그래, 우리는 내일 뒤따라 내려가마.
0: 삼손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길을 내려갑니다. 이윽고 사자를 때려잡았던 포도밭 근처에 왔을 때,
2: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벌떼들이 이렇게 많지?
0: 이상하게 생각한 삼손이 근처를 살펴보니 자기가 죽였던 사자 몸 안에서 수많은 벌떼가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2: 아니, 이거 사자 몸 안에 꿀이 가득 차 있잖아.
0: 삼손은 손을 집어넣어 한 움큼 가득히 꿀을 꺼내먹기 시작합니다.
2: 이야, 이게 맛있네. 정말 맛있어.
0: 그는 지금 두 가지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 아이, 배부르다. 이젠 됐어.
0: 잔뜩 꿀을 먹고 난 삼손은 색시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부터 결혼식 날까지는 날마다 떠들썩한 잔치의 계속이었습니다.
4: 이봐, 신라.
2: 예.
4: 이제부터 수수께끼를 한번 시작해볼까?
2: 무슨 말인데요?
4: 자네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맞히면은 자네가 우리한테 비단옷을 30벌 내놔야 하고, 못 맞추면은 대신 우리가 내놔야 하고.
5: 자, 어서 수수께끼를 내놔봐.
0: 삼손은 생각했어요.
2: 옳지. 그래, 그거야.
0: 그는 죽은 사자와 꿀을 생각한 것입니다.
2: 자, 내겠습니다. 강한 것으로부터 달콤한 것이 나온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0: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1: 제기라,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6: 꼼짝없이 우리가 저 녀석에게 비단옷 30벌을 해줘야겠구만.
1: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봐.
0: 마을 청년은 시집을 갈 색시에게 찾아갔어요.
7: 무슨 일이에요?
4: 아무리 이스라엘족 청년에게 시집을 갈망정, 우린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돈이 나서 새 옷 30벌을 만들어낼 거야.
7: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4: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한테 가서 살그머니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와.
7: 싫어요. 못해요.
4: 그래? 그럼 평생 우리와 원수가 되고 싶어? 결혼식 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도 되는 거야? 그따위 옷 30벌 가지고.
0: 마을 청년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한 색시는 삼손을 찾아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맙니다.
7: 우린 내일 모레면 결혼할 사이인데 그런 걸 숨기는 법이 어딨어요? 어서 가르쳐줘요, 네?
0: 마음이 약한 삼손은 하는 수 없이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8: 야, 삼손,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냈다.
0: 기뻐하며 몰려오는 청년들.
2: 아니, 그게 뭐란 말입니까?
8: 죽은 사자 뱃속에 들어있는 꿀! 틀렸어, 맞았어?
2: 맞았습니다.
5: 그럼 어서 가서 새옷 30벌을 만들어 와, 아싸!
0: 분통이 터지지만

0: 집에서는 하는 수 없이 새 옷 서른 벌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문득 집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1: 아가씨, 고마워. 덕분에 새 옷 서른 벌을 얻었으니까 몇 벌은 나누어 줄게.
2: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1: 염려 말아. 삼손은 미련해가지고 눈치도 못 챈다고.
0: 바로 자기 색시가 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다니. 삼손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터져오릅니다.
3: 야 이놈들아!
4: 아니 저놈이 미쳤나?
3: 이 거짓말쟁이들! 이 배신자들!
0: 화가 들끓어오르는 삼손은 한참 익어가는 밀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마을의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어요.
3: 찡찡! 이놈들! 덤벼! 뭐지? 덤벼! 군대를 불러! 군대를 불러! 군대를 불러라!
0: 미친 듯이 날뛰는 삼손을 잡으려고 군대가 출동하지만 사자를 한 손으로 집어던지는 삼손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삼손은 땅에서 나귀 턱뼈를 주워들어 닥치는 대로 군사들을 후려 갈깁니다. 군대는 전멸하고 말았어요. 이제 결혼식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삼손은 블레셋 쪽에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어요.
5: 여러분 들으시오. 이스라엘족 삼손을 체포하는 자는 황금 열덩이를 상금으로 줄 것이야. 삼손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상을 줄 것입니다.
0: 그러나 삼손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땅에 삼손을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6: 여보세요? 삼손이 숨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7: 그래? 어디냐?
6: 예, 고향 뒷산에 숨어 있어요.
7: 어, 그래, 고맙다. 가만있자. 섹시의 이름이 뭐지?
6: 드릴라라고 합니다.
7: 어허, 아, 그럼 드릴라. 아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 해주겠냐?
6: 어떤 일 말인가요?
7: 삼손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어.
6: 왜요?
7: 산중에서 그 천하장사를 어떻게 잡을 거야? 그러니까 색시는 남을 캐는 여자처럼 다가가서 삼손과 친해진 다음에 이 과연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좀 알아내란 말이야. 그러면은 황금 덩어리를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0: 블레셋 쪽인 아름다운 처녀 들릴라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물론 눈치를 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산속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삼손은 외로웠으니까요.
6: 삼손, 이것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져온 구운 고기예요.
8: 고마워요, 들릴라. 난 들릴라를 볼 때마다 행복해요.
6: 저도요. 진정으로 삼손이 좋아요.
8: 우리 곧 결혼해서 함께 삽시다.
6: 군대가 삼손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8: 그놈들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상관없어. 모조리 없애버릴 테니까.
6: 삼손?
8: 왜 그래요?
6: 삼손의 그 무서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8: 그건 말할 수 없어.
6: 말해줘요. 그래야 제가 삼손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8: 안 돼.
0: 그러나 들릴라는 끈질기게 재촉했어요.
6: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저와 결혼하자는 말 모두 거짓이었나요?
8: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6: 삼손. 삼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삼손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0: 삼손의 가장 좋지 못한 점은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한 번 각오를 하고 한 번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8: 참, 알았어. 얘기해 줄게.
6: 뭐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죠?
8: 바로 이 머리카락이야.
6: 어머나.
2: 세상에!
0: 삼손의 머리는 아주 길고 몇 겹으로 따올려 놓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들릴라.
2: 이거 드세요, 삼손. 집에서 만들어 온 술이에요. 향기롭죠?
8: 야, 이게 정말 냄새가 좋은데?
0: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거침없이 술을 마셔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점을 미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삼손.
2: 이제 됐어.
0: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소리 없이 잘라버렸어요.
9: 아이고, 저거 봐요. 삼촌이 잡혀가고 있어요.
10: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해서 잡혔죠?
11: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가도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강아지처럼 체포돼버렸대요.
0: 힘이 빠져버린 삼손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12: 허허, 내 놈이 삼손이로구나.
5: 저놈을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12: 다시는 저놈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제삿날, 많은 사람들을 신전에 모이게 한 다음 거기서 저놈을 처형할 것이다.
5: 그럼 그때까지 감옥에 넣어둘까요?
12: 그대로 두면 혹시라도 감옥에서 도망칠는지도 몰라. 저놈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라.
0: 삼손의 눈은 뜨거운 인두로 찢어져 두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맙니다.
8: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지켜야 할 바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0: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몸에서 왜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지를 생각했어요.
8: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몸에서 힘을 거두어가 버렸기 때문이야.
0: 옳게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다시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 것이죠.
5: 야, 이놈아, 어서 돌아! 돌아! 이놈, 어디 당근을 좀 줄까? 에? 자, 돌아라! 돌아! 돌아! 어서! 어서!
0: 앞을 못 보는 삼손은 다시 소처럼 맷돌을 끄는 형벌을 받으며 블레셋 쪽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맷돌을 묵묵히 돌리고 있는 삼손. 블레셋 쪽의 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날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신전에 모여서 그들의 괴상한 신에게 제사를 모십니다. 이윽고 삼손은 끌려나왔어요. 제사 도중에 삼손은 처형될 것입니다. 블레셋 쪽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5: 이놈, 이쪽으로 와서 기다리고 서 있어라.
8: 여기가 어딥니까?
5: 이놈아, 알 필요도 없어.
0: 그러나 삼손은 느낍니다. 자신의 손에 만져지는 커다란 돌기둥.
8: 이곳이 놈들의 신전이로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예!
0: 삼손은 전 먹던 힘을 다하여 무거운 돌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힘을 주셨어요. 그 크고 무거운 돌기둥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그 크고 웅장한 신전이 그대로 모두 허물어져 버린 것이에요. 수많은 블레셋 쪽이 죽었고, 그리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천하 제일의 힘을 가졌던 삼손. 그는 그 힘을 국가나 민족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신의 사소한 일을 위하여 낭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불행한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사람은 항상 올바른 일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써야 합니다.
1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쓱싹 쓱싹 쓱.

0: 우르르 쾅쾅 우르 쾅쾅
1: 우르르 쾅쾅 우르 쾅쾅
0: 주륵 주륵 쫙쫙쫙
1: 주륵 주륵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이용호 후보랑은요,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저도 목사 직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야 제가 목사지, 예수님 오신 후에 제가 무슨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목사 직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올라가는 건데, 저도. 저는 여러분한테 그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계속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그리스도께서 사인하시는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 잠시 후에도 오실 수 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떠한 착한 일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혀는 남을 비방하고 모략을 꾸미고 미운 사람을 꾸짖고 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내는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혀를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영적 지배 아래 두어서 축복을 전하고 주님을 영원없게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변 찬송을 청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을 전하는 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교정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나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나쁜 면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가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의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좋은 점만 찾다 보면 자신도 언젠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남의 좋은 점을 말하면 언젠가 자신도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많이 칭찬할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을 우리 BBN 가족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 년 전에 기꺼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맡겨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물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보통은 불편해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죄인임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잘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항상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빚진 적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으나 전도자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빚을 갚을 청지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가 돌아보면서 또 현재 나는 복음의 빛을 얼마나 갚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BN 방송과 함께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ITL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ITL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일제 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셨고 6.25 당시에 면장을 지내신 분으로 그 지역에서는 매우 존경을 받는 어른이셨습니다. 큰형님도 일제 때 명문 목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고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의 반대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지혜가 장래가 촉망된 그런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형님은 신부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당신의 친구인 지역 유지의 딸을 신부로 정해 주신 겁니다. 큰형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첫날 밤에도 신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샌 다음에 신부를 처음 봤는데 우리 형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렇게 못난 여자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큰형수님이 그렇게 못난 분은 아닌데 우리 형님의 느낌이었겠죠. 그렇게 결혼했지만 우리는 잘만 살았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내적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들이죠. 특별히 유교 문화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고흥자의 후예들이 들으면 펄쩍펄쩍 뛰겠지만 그것은 일정하게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고흥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히트를 쳤겠습니까? 물론 인간에 대한 상처가 유교 문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삶의 기초인 가정과 사회, 심지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일을 오히려 회방하는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정의 보호를 받고 태어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요즘 가정이 신속하게 붕괴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동학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일반인들이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깊고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자라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부모에게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들이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크고 작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나서부터 대략 20세가 되기까지 그 20여 년의 전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심대한 상처를 받고 자란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가정뿐이 아니지요. 권위적인 우리 사회, 인간화되지 못한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까? 예컨대 직장인 가운데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아나운서, PD, 엔지니어 이런 직장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호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방송인 중에 한 분이 KBS 국장을 거쳐서 KBS 그만둔 다음에는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그런 언론인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방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은 월급은 피를 말린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피를 말린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진솔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산다라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의 연속이지요. 왜 그럴까? 이 일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올 것입니다. 직장 생활만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생활 생각해 보실까요?

생활하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말을 들었으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문제 해결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나는 당신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됐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 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말을 들어줄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관용의 미덕에 무지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 원인은 인내의 부족입니다. 인내심을 키워야 관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배워 열린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 한국어 방송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는 말이 바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멈추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었고 또 때로는 험난한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제 지난 시간들 앞에서 다가올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마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8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2: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우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리학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1: 제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 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휘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0: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정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의를 뿌린 자의 성은 확실하니라.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폐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8장에서 1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다민족 다문화권의 여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일본인 청취자도 있고요. BBN을 청취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헝거리,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도 다른 언어 방송을 한번 들어보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저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또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시키게 하셔서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의 장에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제3차 전도 여행이 종교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데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륙에 있는 에베소까지 시간을 들여 여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해안 도시로 불렀고 거기서 이 고별사가 되어버린 메시지를 그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일깨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가 단호하며 신앙을 고수하는데 열정적이지만 동정이나 온정은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너무나 단호해서 따뜻한 마음이 부족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이것은 바울이 31절에 직접 한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 헌신되어 살아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열렬한 종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제가 믿기는 바울은 자기 예수님을 자기가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과 심령에 일으킨 놀라운 변화를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 이만큼 함께 알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 이르는 엄청난 변화를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긍휼이 풍성한 심령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편안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가 내게는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나의 가슴 심연을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그런 심령의 매임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는 지식에 이르도록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자 하는 부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먼 친척, 우리가 어울리는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때 눈물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심령이 긍휼히 여김으로 채워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긍휼의 정의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심령에 느끼는 것이다.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내 심령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무력함과 아픔을 제가 느낄 때 제 심령 속에 그 아픔과 그 고뇌와 또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 것인 양 예민하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긍휼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긍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은 긍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겪어야 했던 일들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들에게 온통 다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령 깊은 곳이 움직여서 밤낮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각을 훈계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참으로 훌륭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행하여 갈 때 바울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하여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심령에 전율을 느낍니다. 무소부재하심이란 단순하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뛰어난 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부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몸으로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의 첫째 아들은 대학에 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곧 대학에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떠나 있고 떠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아이들과 함께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의 삶을 저의 심령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에게서 흩어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들과도 함께 하심을 안다라는 이 사실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전 우주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심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를 억누르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서 서로들 복된 주 하나님 여호와께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수직적 의미에서 영역에서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이 올라 하늘에 이를지라도 아무리 깊이 내려가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영역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그림을 그리듯 표현한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결코 벗어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세상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죄의 시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4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와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미래적 운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구약 성경 연구 1,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단된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 아니할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시면 수염이 잘려나간 신하에게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휴가를 주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또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며 그의 형편을 돌보는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배려인데요. 다윗의 배려로 부끄러움을 모면한 신하들은 후에 목숨을 바치는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려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전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또 관계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상대방의 결점을 감싸주고 품어준다면 우리도 배려의 감추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0: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복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새삼 깨닫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더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사고, 환경 또는 우리의 생각, 사고, 이해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원하시면 그 무엇도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 중에 광채가 조여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몸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고 낙담케 합니다. 그래서 병이 보이고 경제가 보이고 사람과 환경과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은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며 말하죠. 끝났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내가 하겠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닫힌 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보시죠. 우리는 감옥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서 이루실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헤롯 왕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왕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며 교회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도,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 중에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붙잡혀 옥에 갇히고, 예, 그야말로 참담한 그냥 초상집입니다. 예, 암담합니다. 헤롯은 승리를 확신하고 세상은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역사할 차례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별빛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히려 암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단순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헤롯인가? 아니죠. 그렇다면 베드로인가? 아닙니다. 교회인가? 아니죠. 이런 왕은, 그 모든 주권자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자신의 교회, 즉 피값으로 산, 자신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멈춰서게 하려고 하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바로 손을 들어,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을 뻗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 손이 왕의 신분으로, 왕인 자기 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아니라 왕의 손, 권력의 손, 칼을 쥔 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이 어디를 향하였냐, 어디를 뻗쳤냐, 그 손이 교회를 향하여 뻗쳤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함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옛날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어떤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막아서려고 하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또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 지도자, 영향력이 있었던 리더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야고보가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든 어떻게든 깨뜨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설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위에 세워집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정의로운 왕이 아니죠. 그는 사람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진리보다 인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마다 이기적인 자기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진리고 무엇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유익이 되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믿는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제는 더 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4절의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한 사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몇 명이나 투입이 됐습니까? 예, 4명씩이니까는 4, 4, 16.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베드로가 뭐 엄청 뭘 얼마나 싸움꾼이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려 베드로를 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무려 네 사람씩 교대로 여러분 16명이나 지키겠습니다. 헤롯은 확신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감옥을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을 그래서 가둘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쇠사슬은 사람을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헤롯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헤롯이라는 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자녀의 문제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리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가두고 억압합니다. 예. 문제는 끊임없이 말하죠. 끝났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헤롯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무대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헤롯입니까? 또는 감옥입니까? 또는 사람들입니까? 쇠사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의 인생도 환경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 한나 왕이 자기의 손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죽이기도 살리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 하찮은 왕이 세상의 왕에 비해서 진짜로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불가능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지치고 또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막아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오고 계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핏값으로 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좀 더 5절을 정확히 보게 되면 옥에 갇혔고라기보다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예. 옥에 갇혔고 기도하가 갇혔으나 그러나 but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접속사 그러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 군대는 뒤에 쫓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높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 믿음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군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날이 밝고 내일이 되면 죽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한 곳에서는 무릎이 마르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수많은 낙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상황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빌더라, 간구하더라, 기도하더라.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예. 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군대를 이길 수도 없었고 헤롯을 만류하거나 설득할 수도 없었으며 감옥문을 부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는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상은 기도를 가장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죽이나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답답하면 믿을 게 없어서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막연한 보이지 않는 신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예, 그래서 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거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강한 것으로 사용하시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성도에게 기도는 하다 하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먼저 붙드는 믿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야고보, 죽은 지금 순교한 야고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결과는 원함과 달리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또 기도해야 되는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총기사가 많기 때문에 총기사가 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절히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마나한 기도 왜 하는가? 어차피 하나님 마음인데, 어차피 기도해도 야고보는 죽을 것인데, 어차피 기도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병마와 싸우며 어려움에 계속해서 욕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로 기도하였듯이, 그 예수님께서도 그 뜻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바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신다면,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이 같아도 감사하고 응답이 달라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감옥으로 바뀌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밤까지 기다렸을까?
그 전날 밤 헤롯에게 헤롯에게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잡혀야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야만 했습니까? 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밤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장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일하시는 시간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며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막 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문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깨웠었을 때 주섬주섬 신발 신고 옷 입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신발 벗어놓고 무슨 호텔도 아니고 무슨 5성 호텔도 아니고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는데 그것도 그냥 쪽잠 선잠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설교할 것들이 많은데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잠을 깨우는데 여러분 잠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변천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아니면 여보,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 집사님!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어떻게 깨웠습니까? 옆구리를요, 발로 찼다고 그러는데 그냥 찬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찼는지 모르겠지만 옆구리를 찼대 강력한 힘으로 마치 축구선수가 골을 차듯이요, 그 옆구리를 그냥 팍 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놀라서 깼는데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비몽사몽 간에 그 정도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생명이 헤롯의 손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은 아닌지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물론 혹자는 달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진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리더인 베드로는 거기서 잠이 와? 여러분 한때 사도행전 16장이 또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감옥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잠을 엄청 지금 자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릴리 그 호수 가운데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막 물이 들어오고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계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확실한 말씀과 평강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견고하게 우리가 자라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선하신 주님을 더 매그니파이 더 확대
확대하여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그분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확정되고 고정되어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 밤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지만 감옥 밖에서는 교회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잘지언정 자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한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몇 분 아니면 그냥 투두리스트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며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때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죠. 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하시죠.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쇠문도 쇠사슬도 저절로 풀립니다. 저절로 풀렸습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풀렸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만 가능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풀 수 없는 쇠사슬과 문들,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죄옵니다. 끊을 수 없, 예를 들면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열리지 않는 문이 있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런 문을 누구만이 여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 낙담하고 계십니까? 혹 자녀의 문제입니까? 혹 건강의 문제입니까? 혹 가정의 문제입니까? 혹 재정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 닫힌 문만 보기 때문에, 바로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사건만 보기 때문에, 그 묶은, 자기를 묶은 쇠사슬만 보기 때문은 아닌지, 믿음은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어려운 일이 없으시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문이 어떠한 문이든지 간에 철문이든 절망이든 마음의 문이든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자유케 되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죠. 아무리 두드려 나오지 않아요. 아마 기도를 막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문을 열라는데요. 들어보니까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목소리. 지금은 문에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저 그 음성만 듣고 단번에 감옥에 있어야 할 그 베드로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나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달려 들어갑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교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무슨 베드로가 여기에 와 감옥에 있지.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를 와?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근데 저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기를. 그리고 다시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했다. 아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은 아닌지,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이 기도, 이 교회의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16명의 군사가 지켰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현재 묶여 있고요. 쇠문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여러분 뒤에서는 수백만의 군사가 뒤쳐 죽이려고 쫓아오고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고 가도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면초과에 그야말로 이제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가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보냈냐, 난리가 납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앞에 엄청난 홍해 바다는 있고 뒤에는 엄청난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 홍해 바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물을 갈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열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혔을 때, 여러분, 하필이면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떨어지는 낙하지점에 제대로 해가지고, 하다가 받아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에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어디로 떨어져, 어디로 나왔습니까? 뭍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망망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3일길로 뭍으로 나오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암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내가 원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옥도 하나님의 역사를 맞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도 막지 못했습니다. 철문도 막지 못했고 죽음도 막지 못해 세상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경제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헤롯보다 큰 힘이 아닙니다. 더 좋은 왕, 더 좋은 대통령, 더 좋은 정치인, 더 좋은 무엇, 어떤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평안을 누렸고 교회는 감옥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마무리합니다. 로키 산맥의 높은 곳에 강풍 때문에 곧게 서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은 것처럼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로키 산맥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 무드셀라 나무라는데 거의 한 5, 6천 년 정도 된 나무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거의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견뎌내는데 이게 아주 높고 이게 견뎌되니까요. 아주 비틀어져 있어요, 나무가. 그리고 단단하게 돌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물도 없고 고산이고 하니까는요. 나름 생존하기 위해서요. 그걸 아주 지어 짜가지고 그걸 버텨내고 하기 위해서요. 아주 단단한데 그게 막 꼬여 있습니다. 완전하게. 마치 저는 그걸 상상합니다. 이 로키 산맥에도요 엄청난 고산의 강풍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은 무릎을 꿇은 나무처럼 웅크려 있고 비틀어져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나무들은 가장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견디어 버티고 살아낸 것입니다. 또 같은 고산지대에 오랜 세월 연단된 가뭄비 나무 가운데서는요 아름다운 울림을 내는 공명목으로 선택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한 바람과 그런 강한 모진 환경을 버티고 이겨낸 나무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버티고 낮아지고 때로는 더 낮아지고 때로는 더 낮아지고 마치 무릎 꿇은 모습을 한 나무처럼, 그래서 그 웅크린 가운데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웅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연단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연주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선율을, 아름다운 믿음의 선율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며 그런 아름다운 선율들이 모여서 화음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며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혹시 헤롯과 같은 사람 또는 문제, 고난이 있습니까? 감옥에 쇠사슬이 있습니까? 닫힌 문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도 무릎 꿇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다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곧 이곳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새로운 건물이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받으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함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 간증들을 보고 목격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와 그런 후원과 뿐만 아니라 섬김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행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름 아닌 바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날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그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건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때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참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참으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전히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결과를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또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반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 그 드림을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그 기도와 그 모든 필요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작전하시고 또 결단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이 시간에 이상지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환 목사님을 통하여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며,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병약한 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2부, 3부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24시간 말씀과 찬양을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 BBM 방송은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된 국제 방송입니다. 현재 한국어,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혹시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소개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BBM 방송을 통해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언어를 클릭하시면 8개 언어 방송에 대한 자세한 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주 많이 모였네요.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어요?

0: 정말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 좋으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때때로 친구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모두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0: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쁘게 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시간이에요. 자, 목사님 나와주세요.
2: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예,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그리고 염려해주는 덕분에 잘 지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소풍 가본 적 있나요?
0: 네.
2: 예, 소풍 가면 기분이 좋죠?
0: 네.
2: 예, 소풍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산과 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든든히 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소풍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도시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몇 절만 읽어줄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 자, 오늘은 목사님이 도시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소풍 갈 때에 모두가 도시락을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싸달라 그래서 가지고 갈 텐데 그런데 소풍을 갔는데 모두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무척 배가 고프고 소풍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호수 건너편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었나 봐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풀밭에서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는 귀여운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아름다운 진주와 같소. 누구든지 그것을 한번 보기만 하면 가진 것을 다 주고라도 가지려 할 것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배가 고파졌어요. 말씀을 듣느니라고 정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지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하들은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가까운 곳에는 가게도 없는 데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음식을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한 어린이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깜빡 잊고 못 먹었어요. 이거 드세요. 예수님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모여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분명히 모자랄 텐데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이가 준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린이가 준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든 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바구니를 하나씩 준비해라. 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빠짐없이 나누어 줘야 한다. 제자들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음식이 모자랄까 봐 걱정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나누어 줬는데도 바구니 속에는 아직도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큰 잔치를 연 것 같았었어요. 어린이는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남겨두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모두 다 끝났어요. 사람들은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아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글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차고도 남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분명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뿐이었잖아. 게다가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예.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좋은 떡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뜻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1: 아멘.
2: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와,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들도 그 어린 친구들처럼 뭔가 드릴 것이 없나 한번 보지 않을래요? 아,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병든 몸이 있나요? 또 혹시 죄 지은 상한 마음이 있나요? 또 아니면 슬픈 마음이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받고 싶어서 오신 거거든요. 자, 이 시간 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 가진 것 모두 드리세요. 자, 우리 찬양 배우는 시간인데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재밌는 찬양 배워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한 박자 늦게 인사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정말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가워요.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간처럼 우리 김성환 선생님 기타 반주로 함께 찬양을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찬양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자, 한번 가사를 한번 우리 전부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4: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한눈을 팔고 가면은 큰일이 나지요. 나가자 동무야 참길로 주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자.
3: 주님의 음성 안 듣고 저 혼자 가면은 길 잃어버린 어린 양 되기가 쉬워요. 나가자 동무야 참길로 주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자. 자, 가사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참 재미있는데 우리 혼자 막 가면 재밌대요? 재밌지 않대요?
5: 재미없대요.
3: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가야지 재밌대요?
4: 예수님.
3: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재밌는데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지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어요. 자, 선생님 반주해 주세요.

0: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얼마나 즐거운데 기쁘고 즐겁게 통통통통 걸어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가자 동무야 거기를 쭉 느려서 찬양을 했어요? 아니면 끊어서 찬양했어요?
1: 끊어서요.
0: 나가자 이거 아니고 나가자 하나씩 그쵸?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맨 위에 있는 네 마디만 한번 해보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거기까지 하나 둘 셋
1: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0: 다시 왜 다시 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힘차게 하나 둘 셋
1: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재미있지만
0: 자 그 다음에 마는 길게 끊어야 될까 짧게 딱 끊어야 될까요?
2: 길게
0: 그래요 세 박자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박자가 맞겠죠?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1: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잘했어요. 자, 그런데 나가자 거기를 우리 더 힘차게 끊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나, 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끊어서 나, 가, 자. 씩씩하게 시작. 나.

이제 처음부터 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한샘이 친구하고 한결이 친구하고 신혜 친구하고 노래 함께 하기만 하고 혼자씩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맨 처음에 1절 큰일이 나지요 동무야 전까지 한번 한결이 친구가 해볼까? 그 다음에 2절은 앞에 부분까지 신혜 친구가 하고 3절은 한샘이 친구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절 한번 돌아갈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선생님 반주해 주시면 기억했죠? 자 한번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혼자 시키니까 긴장되나 봐. 감기도 막 걸렸네, 신혜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방송 듣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진짜로 잘 부르자, 이번엔. 그래서 1절 한번 다 같이 멋있게 불러보겠어요. 자, 선생님 반주 다시 해주세요.

0: 자,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간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내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안녕.
1: 안녕. 안녕.
2: 이야, 너무 신나게 찬양했죠? 자, 정말 정말 재밌는 시간이에요. 동화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따가운 햇살이 여린 플립들의 살결을 콕콕 쏘면서 쏟아져 내려요. 엄지 플립은 자신의 넓은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햇살로부터 어린 플립들을 감싸줬어요. 오늘도 꽤나 무더운 날씨예요.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라도 한 줄기 불어왔으면 좋겠다고 엄지 플립은 생각했어요. 엄지 플립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때였어요. 살랑이는 바람결을 내리고 저편에서 산들바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엄지 플립은 물론 어린 플립들도 산들바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산들바람 덕분에 잠시 더위를 씻을

0: 있어 반갑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들바람에게서 세상 소식을 듣게 되는 일이에요. 산들바람은 플립들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 주위를 빙 둘러 플립들이 앉아 있어요. 플립들은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산들바람의 입에서 나올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플립들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산들바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덧 따가운 햇살쯤은 까맣게 잊은 채 플립들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1: 오늘은 아름다운 마리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참, 너희들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0: 산들바람은 빙 둘러 앉은 플립들에게 눈길을 보냈어요.
2: 우리 마리아 아가씨가 요셉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그 사이에 결혼이라도 했단 말이니?
0: 말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쑥떡플립이 입을 열었어요.
2: 아니야, 마리아 아가씨가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여행을 했었던 이야기야. 여행이라고? 어디로?
0: 플립들은 마리 아가씨의 여행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산들바람은 헛기침을 하면서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았어요.
1: 이번에 마리 아가씨의 여행길에는 나도 함께 따라갔었거든.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 거야.
0: 산들바람은 플립 친구들에게 마리아 아가씨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사뭇 어른들의 기침 소리를 흉내내기까지 산들바람은 우쭐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마리아를 따라 여행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어요. 나사렛 마을에서 생활하던 마리아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그의 사촌언니 엘리사벳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편지 속에는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2: 어머나,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었다니.
0: 사촌언니의 소식을 받고 난 마리아는 크게 놀랐어요. 다른 한편으로 좀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 사가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너무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야 와서 아기를 낳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것에 늘 아쉬워하던 부부라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순간 지난번에 나타난 천사를 기억했어요. 처녀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거라는 천사의 기별에 놀라 두려워 떨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담?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가봐야지. 마리아는 자신의 일도 상의할 겸 사촌언니인 엘리사벳에게로 가기로 했어요. 저 요셉, 나는 얼마 동안 먼 여행을 다녀와야겠어요. 당신도 잘 아시는 사촌언니 엘리사벳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기를 낳게 되나 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가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다녀올게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요셉은 선뜻 그 산골의 여행을 승낙했어요. 마음씨 착하고 믿음이 두터운 요셉은 예루살렘의 엘리사벳 부부의 일이 곧 자신과 마리아의 일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여행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하였고 멀리까지 배웅을 해주었어요.
3: 자, 재밌는 동화 시간 끝났어요. 성경 암송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4: 오늘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스님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겠어요. 자,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스님이 먼저 하면 이제 따라해보세요. 내게
5: 내게
4: 능력 주시는 자,
5: 능력 주시는 자
4: 안에서,
5: 안에서
4: 내가,
5: 내가
4: 모든 것을,
5: 모든 것을
4: 할 수 있느니라,
5: 할 수 있느니라.
4: 자, 쉽죠?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어요. 내게,
5: 내게
4: 능력 주시는 자,
5: 능력 주시는 자
4: 안에서,
5: 안에서
4: 내가,
5: 내가
4: 모든 것을,
5: 모든 것을
4: 할 수 있느니라,
5: 할 수 있느니라.
4: 빌립보서,
5: 빌립보서
4: 4장,
5: 4장
4: 13절,
5: 13절
4: 말씀,
5: 말씀.
4: 자, 쉽죠? 자, 그러면 여러 친구들만 한번 외웠죠? 한번 해보겠어요. 처음부터 시작.
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한세미 친구 한번 외워볼래요? 자, 외웠죠? 시작.
6: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 야, 금방 외웠네. 자, 그러면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 자, 두 번만 더 따라하면 이제 다 외울 것 같죠? 자, 우리 두 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 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시작.
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0: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7: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8: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스스로 씻더라도 내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분이 빨래 건조기에서 셔츠를 꺼내려고 내부를 뒤지다가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셔츠는 찾았는데 흰 셔츠에 잉크 자국이 많이 있었대요. 사실 셔츠 여기저기에 잉크 얼룩이 있어서 마치 표범 가죽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탁하기 전에 그 셔츠의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아서 주머니에 있던 펜에서 잉크가 새어나와가지고 세탁물 전체를 다 더럽힌 것이죠. 성경은 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얼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얼룩은 직물에 스며들어서 직물을 망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얼룩은 사람들이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예레미야 2장 22절이에요. 감사하게도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얼룩을 씻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셔츠에 묻은 잉크 얼룩을 지울 수 없었어요. 또 셔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얼룩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죄 용서의 약속이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해졌을 때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의 얼룩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과 같이 희게 씻겨질 수 있다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들의 행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진리일 뿐 아니라 미래의 결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26개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빈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첫 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성경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이라고 불리며 39권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신약이라 불리며 2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처음을 보면 이 66권 책들의 색임표가 있는데 각 책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책이 시작되는 쪽에 숫자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히스토리, 즉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적어도 36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들 저자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도하심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지도하여 이 말씀을 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은 곧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을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회의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은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감동된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해의 조사와 연구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는 인간의 사적인 해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사오며 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기록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외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최후 경고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또 신약에서는 드러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후에 대백보자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의 세상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죄의 시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4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욥께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와 또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또 미래적 운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되는데 이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아기에 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대회심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붙여진 서신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기독교인 삶의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의 행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교리는 거룩하며 이 책의 교훈은 힘이 있고 이 책의 역사는 참되며 이 책의 결론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어 지혜롭게 되며 이 책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성도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며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위로입니다. 또한 이 책은 여행자의 안내지도이고 비행사의 나침반이며 병사의 병기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이 책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문이 닫힙니다. 그리스도는 이 책의 위대한 주제이시며 우리가 잘됨이 이 책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천천히 읽고 자주 읽고 또 기도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당신께 부유의 광산이요 영광의 낙원이며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상의 보상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책 중의 책입니다. 곧 하나님의 책,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더 위대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고체계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이나 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을 수 없는 한 세상에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회의론은 이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거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며 특히 계시의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또한 불가지론이 있는데요. 이 불가지론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식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삼신론은 삼위일체의 오류로서 세상에는 각기 다른 세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양신론이 있는데 이 양신론은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으며 두 신은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이 있는데요. 이 모노티즘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마귀도 또한 이 사실을 믿는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존재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존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전체에 전제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처음 구절은 그분의 선재를 기정사실로 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연결할 경우에 천지 창조 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이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므로 자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밖에서의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항상 어떤 우주적 존재를 믿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필연적으로 창조주를 필요로 하고 우주는 어떤 원인이 없이 저절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운 모습은 어떤 무한한 존재의 설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곳에 선악이 존재해 왔으므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도덕률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률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그 율법의 시여자, 즉 수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것을 볼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필연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질서를 가지신 분일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고 또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이름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4절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특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표현, 또는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감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오는 의지라는 표현 등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짓된 교훈은 분명 이 사실의 모순이 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의 절대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세 분의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 볼 때 하나의 신비이며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실은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분의 지상명령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 사도적인 축도가 나오고 또 로마서 1장 7절에는 성부가 하나님으로 불리었고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성자도 하나님으로 지칭이 되었으며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는 성령 역시 하나님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의 성질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머리, 눈, 크기, 그리고 다른 속성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방식 또한 이런 방법입니다.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그의 능력으로 그 우주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나오듯이 그가 하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시고 그분은 끝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존재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그분은 언제까지든지 현재형에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로부터 구별하시며 또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듯 그런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의 접견실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와 말로 그에게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사실 이보다 더 엄숙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접견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공생의 사역과 그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주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주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말씀하셨고 10장 7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며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 중대한 진리를 다음의 방식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재하심, 즉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또 그분의 편재하심, 즉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 즉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전지하심, 즉 그리스도는 무한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불변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그도 그들의 경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마귀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0: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출생이 우리와 전혀 다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처녀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과 또 마태복음 26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분은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또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죄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즉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그분의 무죄한 생애와 또 죽음으로부터 그 몸의 부활은 이 진리를 확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 하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나무의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상징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는 구리뱀이시며 시편 23장에서는 목자요, 스가랴 13장 6, 7절에는 해받은 목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났고 시편 24편 9절로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계시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심이 아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처럼 부족함 없는 충만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였으니 곧 무한하신 인성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한한 속죄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예언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였으니 곧 못자국과 창상을 가지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변화된 것으로서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지닌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특별한 제자들에게도 적어도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예수가 죽음에서 실제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대한 진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사실상 구별시킵니다. 모든 종교들은 예외 없이 다 그들 지도자나 구세주의 무덤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신 하나님을 추앙하지 않고 무덤과 죽음에서 승리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생의 구주를 모시는 자들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눈으로 본 증인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별 가치가 없지만 500명의 증인들이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바는 그 사건의 확실성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 지상사역의 마지막에서 누가복음 24장 51절과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듯이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증인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분은 순종하심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은 관을 쓰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증언임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혹은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대표하셨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저들을 지배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그분의 지상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주 예수는 우리 성도들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령, 곧 거룩한 영을 갖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령에 관한 교리를 생각할 때 먼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단지 성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인격적인 이름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역만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무인칭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실제적인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이 참된 인격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온전한 하나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이 인간 육체는 단지 이 지구상에 있을 동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격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육체가 무덤에 남아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 인격은 성령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음과 같은 반응들은 그가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그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성령은 저항하십니다. 즉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성령은 회방도 받으십니다. 즉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속임의 대상도 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또한 하나님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속에서 신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전능성, 즉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성령님은 마리아와 예수의 보호자였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전지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생애에서 성령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또 법례들로 규정이 되는데 이는 성령의 신적 사역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비둘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비둘기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실 때 사랑과 인애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무리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귀에 먼저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사장의 엄지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들 삶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또한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은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우리의 구원과 일상생활의 삶에 활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보면 불은 정화와 시험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혔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곧 보호를 말하며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성경 전체를 통해 매우 능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가 관여하신 사역에 대한 일부의 목록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즉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또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8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또 인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고 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생각이나 행동으로 허물과 죄에 빠질지도 모르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위해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공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그의 삶 중에 죄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파산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고독이나 언어적 공박이나 비박이나 혹은 여러 종류의 다른 곤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사단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변하여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민하게 대처해야 할 죄의 목록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원수는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매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승리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짧은 회개장부를 기록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요긴합니다. 우리 죄의 즉각적 고백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계속해서 읽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적 삶을 사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산출할 수가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욕에 따라서 그 열매 또한 산출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그 삶을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이 세상의 압력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 육체적 욕망을 채우라고 합니다. 현대 유혹은 광고, 미디어 잡지, 그리고 수천의 다른 곳에서도 늘려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다시 육체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육체의 열매만을 산출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불신자라도 선행을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아무런 영적인 이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단수로 표현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열매를 다 맺으시나 혹은 전혀 안 맺으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부터 육체의 열매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욕은 불가불 그 삶의 바른 열매를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어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시며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의 인도와 통치에 복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는 결코 아무것의 주님도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려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얻었고 그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 날마다 전투가 있지만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승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함은 우리 행위로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시는 그분에 의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매일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멀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새 자동차를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내게서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단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한다거나 어떤 전시장에 집어넣어 두고 사람들로 와서 보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타고 운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동차의 목적은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준 목적 또한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친구를 태워주거나 아니면 시외로 나가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하는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그리고 4절과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다음 구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다니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나 재능을 보고 질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 사람마다 독특하여 마치 그의 특별한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내가 받은 은사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그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사를 찾아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사 가운데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전환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환기의 책이며 다른 성경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책에서 은사의 교리를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기적과 계시와 방언, 즉 외국말로 말하게 함으로 그의 권능과 인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의 새로운 경륜의 소식을 빠르게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기적이었으며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의 갈보리 사건, 한 번의 육체적 부활과 한 번의 승천과 같이 오순절 사건도 단 한 번의 일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알려진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은사는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상의 모든 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 또한 오늘날 더 이상 활동적일 수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같은 이유로 끝났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우리와 같은 신약 성경을 갖지 못하던 특별한 시대에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도래할 신약 성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그 율법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신약 성경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형태로 완성이 되어 위에서 언급한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은사들이 사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보다 더한 계시나 예언이나 다른 첨언들을 갖는 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 스스로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먼저 소유권의 인침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신분을 확인하는 인침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안전을 보장하는 인치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보시면 신분 전환의 완료를 나타내는 인치심입니다. 이 인은 합법적 신분의 인치심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1절에 성도의 의의를 확정하는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나타내는 인침입니다. 일반 도장의 인은 언제나 도장이 찍히는 그 물체 표면에 그 표시가 남지만은 성령의 인침은 우리 인격과 신비에 남습니다. 이것은 담보의 인입니다. 담보는 후일에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받는 것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게 될 완전 보장이요 또한 담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즉 베프티즘 혹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기 위해 또는 일치시키기 위해 담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의 침례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여보내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중생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에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침례는 권능의 부여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지칭함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오순절 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성령 침례라고 말할 때는 항상 집합적으로 어떤 그룹에 즉 교회에 적용된 것이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과 불의 침례는 구원과 심판의 대조를 말해주는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성령 침례를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치료의 권능과 기적행함과 귀신 쫓는 축사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짐짓 거짓으로 기적적 체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도 있지만 거짓 마귀의 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열쇠는 반드시 보다 더 나은 방식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한 그 말씀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은사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실용하기 위해 우리를 자극하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인의 요구에 대응할 무슨 증거든지에 쓰임받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벤성서대학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들으신 강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은혜가 임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며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기쁘게 되도록 고안된 설계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침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공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배의 강한 엔진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배를 떠받쳐주는 물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먼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학에 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대회심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붙여진 서신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기독교의 삶의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신약성경 연구 1-2와 신약성경 요약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여덟 번째 이야기 감옥에 갇힌 사도들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

0: 더 스토리 위드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로마의 군인이었던 가이어스란 사람으로서 고대 도시 여리고에서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험난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가이어스와 그의 친구 도비아는 누가의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편지를 공부하기 위해 데오빌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가이어스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이어스의 이야기는 주로 초대교회 시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대부분 저를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저는 가이어스라고 합니다. 25년씩이나 로마의 군인으로 복역했으니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지요.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법과 베푸는 법을 배우고 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군생활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위험을 잘 감지하거나 적의 의중을 쉽게 파악하는 능력이